지령을 받은 후에는 관련 책임자와 긴급 구조 구호 대호가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해 자리를 지켜야 하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거나 지연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 가지 관리, 세 가지 필수 안전 생산 책임을 절실히 다지고 조사에서 발견된 각종 안전 우환에 대해서는 위험 요소 하나당 하나의 방안, 검사 검수, 추적 관리 효과 확인, 질의 말소 표안 관리를 엄격히 시달해야 합니다. 엄중한 안전 우환이 존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고 한도의 처벌과 가장 엄격한 기준의 처리를 실시하고 엄격한 조사와 실질적인 관리로 감독의 사각지대와 허점을 없애 기업의 안전 생산과 평안 발전에 호응해야 합니다. 서성군, 관아비, 박영호, 리위, 소지위, 재소리, 소음 등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박철만은 선으로 현지에서 옥홍 석화 년간 100만 톤 청정에너지 심층 가공 대상, 금마 공공교육 실천 훈련기지 대상, 계루 락향 공유린 낸 대상, 수입식품 정밀 가공 대상, 시범구 배수 및 침수 방지 시설 건설 공정, 국도 단하선 신호부터 영안 구간 등 대상 현장을 시찰하고 대상 계획 설계, 시공 배치, 건설 진척 등 상황을 상세히 요해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대상 건설은 경제사회 발전의 주요 엔진이며 민생복지를 증진하는 강력한 지탱입니다. 전시 상하에서는 대상 건설을 잘 틀어지는 책임감, 사명감과 긴박감을 절실히 증강해 대상이 조기에 준공되고 생산에 투입되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박철만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당전 시공 황금기를 다잡고 시간 절점을 긴밀히 주시하며 시공 기일을 역배치하고 도표를 걸고 작전하듯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문제 방향을 견지하고 주동적으로 책임을 다하며 적극 행동해 대상 건설 과정의 난점과 막힌 점을 전력으로 해결해 대상 건설의 전 사슬, 전 주기 봉사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안전 생산 주체 책임을 긴밀히 틀어지고 위험 우환을 깊이 있게 검사 정돈하며 시공 안전과 공정 건설 질을 엄격하게 파악해 정품 공정, 안심 공정을 구축해야 합니다. 대상 계획, 작지 건설 등 관건적 환절에 초점을 두고 주도 산업, 우세 산업을 적극 배육하고 지속적으로 산업 국면을 최적화해 질적 발전 기반을 부단히 튼튼히 해야 합니다. 진철, 동영리, 소지위, 범례 등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연변주의 대표적인 대중체육 경기인 이번 리그는 전면 승격과 질 향상을 이루며 단일 경기 대회의 장벽을 허물고 스포츠 플러스 문화관광 플러스 상무 플러스 민속의 융합 발전 모식을 혁신적으로 구축했는데 체육 경기를 통해 인파를 모으고 소비를 활성화하며 도시 자원을 되살려 군촌의 문화관광 매력과 도시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전방위적으로 발휘했습니다. 경기 동안 훈촌 방천 용호팀은 홈경기를 펼치며 안도, 영길, 활용, 도문 등 여러 현시의 강팀들과 맞붙어 고품질적인 축구 대결을 선보였습니다. 경기장 내에서는 경쟁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고 경기장 밖에서는 문화적 분위기가 농후했습니다. 경기 전과 중간 휴식 시간에는 민속 무용, 민속 기악 연주, 특색 전시 등 다양한 문체 종목이 정교하게 마련됐으며 활기찬 특색 응원단 공연과 함께 관광객들이 경기를 관람하는 동안 변경 도시의 민속 풍취를 몰입감 있게 느낄 수 있도록 하면서 전민들이 함께 즐기는 뜨거운 분위기를 한껏 드러내도록 했습니다. 중간 휴식 시간에 재미있는 추첨 활동에서는 토종 킹크랩 등 특색 상품을 차례로 증정하며 대중의 참여감과 체험감을 크게 높였습니다. 체육 경기를 매개로 혼촌은 정밀하게 체육 경기의 인원 참여를 문화 관광 소비로 전환했습니다. 경기 기간 동안 체육장 주변에는 민속 시장, 왕홍 필수 방문 지점, 무형 문화재 문화 창작 체험 구역이 마련됐고 조선족 특색 미식, 우수한 농특산물, 무형 문화재 문화 창작 제품을 집중적으로 선보여 시민과 관광객들이
경경의 민속문화의

바탕색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열기 뜨거운 경기가 전주 여러 지역의 팬들을 훈촌으로 오게 하면서 경기 관람 플러스 관광의 단거리 여행의 새로운 방식을 열어주었습니다. 경기 동안 훈촌 호텔과 민박의 높은 입주율을 유지했고 특색 묘식업과 왕홍 상권의 유동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한 번의 경기로 한 지역의 시장을 활성화하고 도시를 번영시킨다는 에너지 부여 효과를 성공적으로 실현했습니다. 이번 축구 성회는 군중의 문화체육 생활을 풍부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도시의 활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며 훈촌의 문화 관광과 도시 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지속적인 에너지를 부여했습니다. 훈촌 와스토크 활락섬은 전천 후 공연 모식을 가동했습니다. 활동 기간 환영 가무, 마술 공연, 주제 순회 공연, 취미 고개 등 절목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관광객 참여 환절도 마련해 몰입식으로 즐겁고 활기찬 명절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훈촌 동북 호랑이 표범 자연과학 보급관에서는 호림호환 집결령 전용 혜택을 출시하고 연변주 관광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숙박 할인 패키지를 마련했으며 관광객은 입장권을 구매해 입장하면 수호 영웅 카드를 뽑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내 유료 항목에 참여하면 더 많은 카드 뽑기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카드를 모두 모으면 최고 대프릴 노트북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비경마방 XRU 공간 항목도 기간 한정 특가를 실시해 입장료를 68원에서 30원으로 인하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이 과학기술과 문화관광의 매력을 마음껏 체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훈촌 실크로드 발해 고지내는 야외 실경극 공연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매일 오후 4시에 천문령 전투가 공연되는데 철기병이 전투를 벌이고 깃발이 진을 이루는 장엄한 장면을 통해 대조영이 철체절명의 상황에서 돌파하고 나라를 세워 발전시킨 웅장한 역사를 재현합니다. 저녁 7시와 9시에는 두 차례의 룡원 성경 야간 공연이 차례로 펼쳐지며 려각 가무, 불항아리와 전마 등의 요소를 융합해 룡원 고도의 번화한 모습을 재현합니다. 고3 기간 2026 변경도시 스타 만들기 예술로 빛나는 훈촌 전민 재능 선발 대회 연례 최종 폐막 선전도 동시에 막을 올려 군중들의 문예 성과를 집중적으로 선보이며 훈촌 본토 문예 풍채를 보여줍니다. 9월 1일 훈촌시 제1실험소학교에서는 새 학기 개학식을 거행해 앙양되고 진취적인 정신품으로 새 학기의 꿈을 쫓는 여정에 나섰습니다. 훈촌시 제4소학교에서는 장엄한 국기 개항식과 함께 신입생 입학의 서막도 열렸습니다. 전시 평균 기온은 섭씨 18.9도 좌우로 동기 대비 0.6도 낮겠습니다. 최고 기온은 섭씨 23도 내지 24도이고 최저 기온은 섭씨 14도 내지 16도이며 바람은 세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훈촌시 기상부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연년주 창립기념일 기간에는 구름이 많다가 개인 날씨가 위주이고 시민들의 출행에 유리하므로 도시 농촌 군중들은 적극적으로 관광과 야외 활동을 전개하고 풍경구에서는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비가 내리는 날씨에는 도로가 미끄럽고 가시거리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교통유도와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운전자와 승객, 행인은 교통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연휴 기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지고 아침 저녁으로 비교적 쌀쌀하므로 관광객 및 도시 농촌 군중들은 날씨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적절한 시기에 옷을 더 입거나 줄여 감기 등 질병을 예방해야 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편집의 태미연, 방송의 전원국이었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청취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뉴스입니다먼저이시간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2: 시청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뉴스입니다먼저이시간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19기군촌시정부제72차상무회의가소집됐습니다군촌시안전생산위원회2026년제5차전체확대회의가소집됐습니다군촌시당이부속이며시정부시장대리박철만이전시중점대상건설상황에대해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아래상시한내용시청하시겠습니다
1: 회의에서는근한시기공무원상무회의성정부상무회의와조정부상무회의정신을전달학습하고군촌시인민정부의2026년상반기국민경제와사회발전계획집행상황에관한보고군촌변경경제합작구화학공업단지산업계획군촌변경경제합작구화학공업단지대외위험화물운송위험론증보고를심의했으며전시1월부터7월신소접수즉시처리사업상황에관한회보를청취했습니다회의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대상이왕이라는이름을확고히수립하고시공황금기를확고히들어주며5천만원이상중점대상에대해공사기간을역배치하고궤도작전하면서전력을다해대상건설의속도와효율을높여야합니다방직의류수산물가공등전통산업의기술개조와산업수준향상을힘써조동하고자동차부품청정에너지등신흥산업집군을대대적으로육성하며산업사슬상하류에초점을맞춰정밀하게투자유치를전개하고다원적으로협력하는현대화산업체계구축을다그쳐야합니다개방우세를지속적으로확대하고무역모식을적극혁신하며물류통달효능을높이고무역품목과무역규모를확대해고수준개방으로고품질발전을촉진해야합니다도시농촌건설안전생산등각종사업은이미정한목표를향해더욱박차를가해전진하고각종포치가구체적으로리행되고실제행동으로성과를내도록조동해야합니다회의에서는또신소접수즉시처리각종사업을세밀하게틀어지고사업처리의처리질효와군중만족도를전면향상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서성군관아비박기영호리위소지위제소리소음등이회의에참가했습니다회의에서는근한시기안전생산조항안전생산심사독찰규환문제정돈개진에관한상황회보를청취하고전시구상기간안전생산사업을포체했습니다회의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불법행위를타격하고위법을다스리는전문행동을중심적으로조진해야합니다각부문에서는광산위험화학품교통운수소방등중점업종분야에초점을맞추고잠재적위험에대한조사정돈을진일보전개하며무허가미등록허가범위초과불법전대및하도급불법저장및판매등두드러진문제에대해법과규정에따라엄격하고신속하게조사처리해야합니다이와함께지법과봉사의결합을견지하고지법의최저선을엄수해야할뿐만아니라지도와방조를강화해벌금부과나영업정지로단순히마무리하는방식을절대두절해야합니다회의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종료절정과장마기기간에는24시간당직근무제도를엄격히시달하고지도일꾼이당직을서며자리를지키고전담인원이당직근무를하도록해정보보고경로가원활하게유지되도록해야합니다홍수방지예비경보응급지령을받은후에는관련책임자와긴급구조구호대호가신속하게현장에도착해자리를지켜야하며서로책임을떠넘기거나지연하는일이절대있어서는안됩니다세가지관리세가지필수안전생산책임을절실히다지고조사에서발견된각종안전우환에대해서는위험요소하나당하나의방안검사검수추적관리효과확인질의말소피한관리를엄격히시달해야합니다엄중한안전우환이존재하는기업에대해서는최고한도의처벌과가장엄격한기준의처리를실시하고엄격한조사와실질적인관리로감독의사각지대와허점을없애기업의안전생산과평안발전에 황해야 합니다. 서성군, 관아비, 박영호, 리위, 소지위, 제소리, 소음 등이 회에 참가했습니다. 박철만은 선으로 현지에서 옥홍석화 년간 100만 톤 청정에너지 심층 가공 대상, 금마 공공교육 실천 훈련기지 대상, 계루 락향 공유린낸 대상, 수입식품 정밀 가공 대상, 시범구 배수 및 침수 방지 시설 건설 공정, 국도 단하선 신호부터 영안 구간 등 대상 현장을 시찰하고 대상 계획 설계, 시공 배치, 건설 진척 등 상황을 상세히 요해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대상 건설은 경제사회 발전의 주요 엔진이며 민생복지를 증진하는 강력한 지탱입니다. 전시 상하에서는 대상 건설을 잘 틀어지는 책임감, 사명감과 긴박감을 절실히 증강해 대상이 조기에 준공되고 생산에 투입되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박철만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당전 시공 환경기를 다잡고 시간 절점을 긴밀히 주시하며 시공 기일을 역배치하고 도표를 걸고 작전하듯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문제 방향을 견지하고 주동적으로 책임을 다하며 적극 행동해 대상 건설 과정의 난점과 막힌 점을 전력으로 해결해 대상 건설의 전사슬 전초기 봉사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안전 생산 주체 책임을 긴밀히 틀어지고 위험 우환을 깊이 있게 검사 정돈하며 시공 안전과 공정 건설 질을 엄격하게 파악해 정품 공정, 안심 공정을 구축해야 합니다. 대상 계획, 작지 건설 등 관건적 관절에 초점을 두고 주도 산업, 우세 산업을 적극 배육하고 지속적으로 산업 국면을 최적화해 질적 발전 기반을 부단히 튼튼히 해야 합니다. 진철, 동영리, 소지위, 범례 등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연변주의 대표적인 대중체육 경기인 이번

경기장 밖에서는 문화적 분위기가 농후했습니다. 경기 전과 중간 휴식 시간에는 민속 무용, 민속 기악 연주, 특색 전시 등 다양한 문체 종목이 정교하게 마련됐으며 활기찬 특색 응원단 공연과 함께 관광객들이 경기를 관람하는 동안 변경 도시의 민속 풍취를 몰입감 있게 느낄 수 있도록 하면서 전민들이 함께 즐기는 뜨거운 분위기를 한껏 드러내도록 했습니다. 중간 휴식 시간에 재미있는 추첨 활동에서는 토종 킹크랩 등 특색 상품을 차례로 증정하며 대중의 참여감과 체험감을 크게 높였습니다. 체육 경기를 매개로 홍천은 정밀하게 체육 경기의 인원 참여를 문화 관광 소비로 전환했습니다. 경기 기간 동안 체육장 주변에는 민속시장, 왕흥 필수 방문 지점, 무형 문화재 문화창작 체험 구역이 마련됐고, 조선족 특색 미식, 우수한 농특산물, 무형 문화재 문화창작 제품을 집중적으로 선보여 시민과 관광객들이 변경의 민속 문화의 바탕색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열기 뜨거운 경기가 전주 여러 지역의 팬들을 훈촌으로 오게 하면서 경기 관람 플러스 관광의 단거리 여행의 새로운 방식을 열어주었습니다. 경기 동안 훈촌 호텔과 민박의 높은 입주율을 유지했고 특색 묘식업과 왕흥 상권의 유동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한 번의 경기로 한 지역의 시장을 활성화하고 도시를 번영시킨다는 에너지 부여 효과를 성공적으로 실현했습니다. 이번 축구 성회는 군중의 문화체육 생활을 풍부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도시의 활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며 훈촌의 문화 관광과 도시 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지속적인 에너지를 부여했습니다. 훈촌 와스토크 환락섬은 전천 후 공연 모식을 가동했습니다. 활동 기간 환영 가무, 마술 공연, 주제 순회 공연, 취미 고개 등 절목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관광객 참여 환절도 마련해 몰입식으로 즐겁고 활기찬 명절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훈촌 동북 호랑이 표범 자연과학보급관에서는 호림호환 집결령 전용 혜택을 출시하고 연변주 관광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숙박 할인 패키지를 마련했으며 관광객은 입장권을 구매해 입장하면 수호 영웅 카드를 뽑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내 유료 항목에 참여하면 더 많은 카드 뽑기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카드를 모두 모으면 최고 대프릴 노트북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비경마방 XRU 공간 항목도 기간 한정 특가를 실시해 입장료를 68원에서 30원으로 인하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이 과학기술과 문화관광의 매력을 마음껏 체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훈촌 실크로드 발해 고지내는 야외 실경극 공연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매일 오후 4시에 천문령 전투가 공연되는데 철기병이 전투를 벌이고 깃발이 진을 이루는 장엄한 장면을 통해 대조영이 철체절명의 상황에서 돌파하고 나라를 세워 발전시킨 웅장한 역사를 재현합니다. 저녁 7시와 9시에는 두 차례의 룡원 성경 야간 공연이 차례로 펼쳐지며 려각 가무, 불항아리와 전마 등의 요소를 융합해 룡원 고도의 번화한 모습을 재현합니다. 고3 기간 2026 변경도시 스타 만들기 예술로 빛나는 훈촌 전민 재능 선발 대회 연례 최종 폐막 선전도 동시에 막을 올려 군중들의 문예 성과를 집중적으로 선보이며 훈촌 본토 문예 풍채를 보여줍니다. 9월 1일 훈촌시 제1실험소학교에서는 새 학기 개학식을 거행해 앙양되고 진취적인 정신품으로 새 학기의 꿈을 쫓는 여정에 나섰습니다. 훈촌시 제4소학교에서는 장엄한 국기 개항식과 함께 신입생 입학의 서막도 열렸습니다. 전시 평균 기온은 섭씨 18.9도 좌우로 동기 대비 0.6도 낮겠습니다. 최고 기온은 섭씨 23도 내지 24도이고 최저 기온은 섭씨 14도 내지 16도이며 바람은 세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훈촌시 기상부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연년주 창립 기념일 기간에는 구름이 많다가 개인 날씨가 위주이고
시민들의 출행에 유리함으로

0: 도시 농촌 군중들은 적극적으로 관광과 야외 활동을 전개하고 풍경 구역에서는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비가 내리는 날씨에는 도로가 미끄럽고 가시거리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교통 유도와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운전자와 승객, 행인은 교통 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연휴 기간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커지고 아침 저녁으로 비교적 쌀쌀함으로 관광객 및 도시 농촌 군중들은 날씨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적절한 시기에 옷을 더 입거나 줄여 감기 등 질병을 예방해야 합니다.
1: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편집의 태미연, 방송의 전원국이었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청취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뉴스입니다먼저이시간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珲春시당위부석이며시정부시장대리박철만이전시종점병력안전생산사업전개상황을조사연구했습니다珲春시에서는병경당건설인수를지속적으로심화해병강수호안정및번영의강력한보루를구축하고있습니다
2: 아래상세내용시청하시겠습니다
1: 9월2일珲春시당위부석이며시정부시장대리박철만이전시종점병력안전생산사업전개상황을조사연구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인민지상생명지상리념을확고히수립하고안전우한조사정돈을엄격히잘틀어지며각종안전위험을전력으로방비해소하고중특대사고발생을견결히억제해고수준안전생산으로전시경제사회의고품질발전을호위해야합니다박철만은선으로우별울운수그룹유한회사장촌가스훈촌유한회사도시복지원길자호텔구화연백쇼핑중심복원에너지 LCNG 주유충전소등지에서기업의안전생산관리제도시달일상적인위험관리통제등상황을상세히요해하고현장조사에서발견된문제에대해서는현장에서정돈개진의견을제시했습니다박철만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시시각각안전생산단계를바싹조이고중점영역에초점을맞춰그물망식전면피복우한조사정돈을전개하고문제대상을건립하며목록화관리폐환식정돈개진을실행해각종위험우한이동적으로모두해소되고철저히해소되도록해야합니다안전방어통제체계를건립건전해하고안전방호와소방응급시설의부족한부분을보완하며상시적으로응급훈련과안전교육양성을조직해안전생산의기초를끊임없이다져야합니다박철만은다음과같이요구했습니다일상순찰과전문검사력도를높이며명절휴일인파가몰리는시기등관건적절점에몰을받고중점장소중점환자의안전관리통제를강화하며법률규정을위반한생산경영행위를엄격히조사처벌해야합니다안전생산주체책임을엄격히시달하고자체점검및시정을전개하며작업조작절차를규범화하고응급처리기제를건립건전해위험방비와응급처리능력을전면향상시켜야합니다관합위소지위재소리등이조사연구에참가했습니다중로소삼국접경지대에위치한훈촌시는변경선이길고지리적위치가독특한바우리나라북행개방의중요한창구이자변강안전공고를수호하는최전선입니다훈촌에서는당건설을변경지리전과정에관찰하는것을견지하고변경당건설을인솔로기초강화변경안전공고흥변부민각항사업을총괄적으로추진해당기가변경일선에서높이휘날리게함으로써행복하고아름다운훈촌건설을위해강력한조직보상을제공하고있습니다기층조직건설을강화해변경일선

0: 전의 전투 포로를 굳건히 다지고 있습니다. 혼촌시는 병경 마을에 당지부 플러스 격자망 플러스 경찰 업무 지리 모식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당 조직을 격자망에 세우고 봉사를 격자망 속에 실현해 기층 지리 정밀화와 전면 피복을 이룩했습니다. 우수한 병경촌 당 조직 서기를 선발 배치하고 귀향 창업 청년 퇴역 군인 지부 선도사 가운데서 촌 간부를 선발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어 농업을 알고 농촌을 사랑하며 농민을 아끼는 기층 선도사 대우를 구축했습니다. 당원 대우 건설을 강화하고 3회 1과 조제 당일 등당 조직 생활 제도를 엄격히 리행하며 병경 일선에 당원 중심 가구, 당원 책임 구역을 설치하고 당원들을 조직하여 병경 순찰, 수호, 정책 선전, 모순 조종, 변민 봉사 등 사업에 앞장서 참여시킴으로써 기초 당 조직의 전투 보루 역할과 당원의 선봉 모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당원들이 병경선에서 가장 선명한 붉은 좌표가 되도록 했습니다. 군대 경찰 지방의 공동 건설을 심화하고 공동 방어와 공동 통제에 강력한 함력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병경 방위 부대, 병경 파출소와의 합작 연동을 강화하고 연속 회의, 정보 공유, 공동 순찰 방어, 긴급 상황 대응 등 사업 기재를 건립하며 정기적으로 병경 관리 통제 형세에 대한 분석과 연구 판단을 전개해 군대 경찰 지방 공동 방어 통제 합력을 형성했습니다. 당원 중심 가구 플러스 병경 수호원 대호 건설을 깊이 추진하고 정치적 소양이 좋고 책임감이 강한 군중들이 병경 수호 대호에 참여하고 군중을 동원해 병경을 지키고 수호하도록 해 모두에게 책임이 있고 모두가 책임을 다하며 모두가 공유하는 병경 치리 구도를 구축했습니다. 이와 함께 군대 경찰 지방 공동 건설 침묵, 국방 교양 선전, 병경 법규 보급 등 활동을 조직 전개해 병경 주민들의 국가 의식, 국방 의식과 병경 수호 의식을 증강함으로써 한 명의 병경 주민이 곧한 명의 보초병이고 한 가정이 곧 하나의 초소라는 농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흥변부민 행동을 추진해 병경 군중들이 좋은 생활을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혼천시에서는 병경 당 건설과 향촌 지능, 산업 발전을 긴밀히 결부하고 당 건설을 틀어지어 지능을 촉진하고 조직을 강화해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견지하며 병경촌 자원 여건에 립각해 특색 재배 양식, 향촌 관광, 병경 무역 등 산업을 발전시켜 병경 주민들의 증수 치부를 이끌었습니다. 경신진, 양포 만족향, 마천자향 등 병경촌진에서는 홍색 자원과 생태 우세에 의탁해 홍색 혈맥 플러스 생태 자원 플러스 민족 단결 향촌 지능 발전 경로를 구축하고 촌 집체 경제를 육성 장대시켜 병경촌이 아름다운 환경도 있고 생산 가치도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병경촌 기초시설과 공공봉사 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농촌 주거 환경 정비를 추진하며 물, 전기, 도로, 인터넷 등 부대 시설을 보완해 병경 주민들이 머물 수 있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경 부유와 병강 안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민족 단결 진보 건설을 강화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있습니다. 훈철은 여러 민족이 집구하는 지역으로 지속적으로 민족 단결 진보 선전 교양을 깊이 전개하고 여러 민족 간의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하며 광범위하게 민족 단결 한가족 등 주제 활동을 전개하고 여러 민족 군중이 함께 거주하고 배우며 건설하고 공유하며 일하고 즐기도록 추동해 민족 단결 병강 안정 공고 사회 조화의 량완 국면을 형성함으로써 아름다운 훈촌을 건설하고 신성한 국토를 공동으로 수호하는 웅장한 힘을 결집했습니다. 전국 문명도시 건설 사업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안전우환을 가일층 제거하며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그늘 훈촌시 하남과도 광천사회구역에서는 훈촌시 도시관리 종합행정집법대대와 련합으로 관할 구역 내 무단으로 설치한 창고 등 불법 건축물에 대한 집중 철거 행동을 전개했습니다. 철거 현장에서 작업자들은 장갑을 착용하고 공구를 이용해 철거 작업을 진행했으며 운반 차량과 협력해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건축 폐기물을 통일적으로 차량에 실어 운반 처리하면서 철거와 동시에 즉시 정리 작업 기준을 엄격히 집행해 한 곳을 철거하면 한 곳이 정리되고 한 곳을 정리하면 한 곳이 깨끗해지도록 했습니다. 전체 철거 작업 현장은 규범적이고 질서 있었는 바 주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줄여 공공 공간 관리를 절실히 규범화해 사외구의 환경질과 주민들의 안정감을 지속적으로 제고했습니다. 금일 성정부 보도 办公室에서는 소식 공개회를 열고 길림성 삼림 4대 저장고 건설 실시 방안 관련 상황을 중점적으로 소개했습니다. 방안은 삼림 저수지, 삼림 돈 창고, 삼림 양곡 창고, 삼림 탄소 창고 등 4대 분야의 구체적인 공정을 세분화하고 지표와 중점 임무를 수치화했습니다. 소식 공개회에서 소개한 데 따르면 길림성 삼림 4대 창고 건설 실시 방안은 성당 및 성정부의 동의를 거쳐 인쇄 발부되고 실시합니다. 방안은 7개 공정을 계획 실시하는데 여기에는 국토 녹화 품질 향상, 삼림 품질 향상과 방풍 사막화 방지 7위 세계 공정과 림산물 다원화 공급 공정, 산업 규모 확대 향상 공정, 삼림 생태 계통 탄소 공정, 탄소 흡수량 증대 공정과 림초 자원 보호 능력 향상 공정이 포함됩니다. 소식 공개회의 소개에 따르면 길림성은 림업 대상으로 림지 면적이 국토 면적의 약 50%를 차지하며 삼강 수탑이자 동북아 생태 안전의 바닥짐입니다. 실시 방안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성 삼림 면적을 860만 헥타르에 도달하게 하고 삼림 연간 저수 능력을 230억 립방미터에 달하게 하며 삼림 토양 고정 능력을 4억 톤 이상으로 삼림 탄소 저장량을 15억 톤 이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림하 경제 제품 생산량은 80만 톤을 돌파해 년평균 6% 성장시키고 림초 산업 전 산업사슬 생산액은 3,250억 원에 달해 년평균 6.5% 성장시키며 림초 생태 봉사 기능 가치는 년간 1조 3,700억 원에 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5년 동안 국토 녹화 천만 몰을 완성하고 도시 녹지를 1,500만 평방미터 보완 승격하며 매년 800개 촌 마을을 녹화 미화하고 고목 명목의 관리 대상 작성률과 관리 보호 책임 시달률을 100%에 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편집의 태미연, 방송의 전원국이었습니다.
1: 下面请听由单田芳为您播讲的评书《乱世枭雄》。
2: 吉金村奉张作霖之命去保康，见达尔汗王。结果怎么样？去了一个月，一点消息都没有，活不见人，死不见尸。大伙全毛了。张作霖急得咚咚直跺脚啊，心说话坏了，坏了。 肯定出了事儿了。达尔汗王伪君子一个，表面上保守中立，从这一点上看，他暗地之中肯定支持猛匪，不是个好东西。结果我一念之差，把我这磕头的把兄弟送进了龙潭虎穴。哎呀！ 他这一着急，别人也坐不住金銮殿了。孙烈臣、袁金凯大家就劝师长：“不见得会发生什么事儿，也许在路上耽搁了，或者达尔汗王挽留他多住几天了。也许呢，直线行不通，绕个道走什么的，这都备不住的。咱们办事不也是这样？” 往往想3天办完，结果10天8天也没办完。您呢？ 别往坏地方想，不对。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청취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뉴스입니다먼저이시간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珲春시당위부석이며시정부시장대리박철만이전시중점병력안전생산사업전개상황을조사연구했습니다珲春시에서는병경당건설인수를지속적으로심화해병강수호안정및번영의강력한보루를구축하고있습니다
2: 아래상세한내용시청하시겠습니다
1: 9월2일珲春시당위부석이며시정부시장대리박철만이전시중점병력안전생산사업전개상황을조사연구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인민지상생명지상리념을확고히수립하고안전우한조사정돈을엄격히잘틀어지며각종안전위험을전력으로방비해소하고중특대사고발생을견결히억제해고수준안전생산으로전시경제사회의고품질발전을호위해야합니다박철만은선으로우별울운수그룹유한회사장촌가스훈촌유한회사도시복지원길자호텔구화연백쇼핑중심보건에너지 LCNG 주유충전소등지에서기업의안전생산관리제도시달일상적인위험관리통제등상황을상세히료해하고현장조사에서발견된문제에대해서는현장에서정돈개진의견을제시했습니다박철만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시시각각안전생산단계를바싹조이고중점영역에초점을맞춰금을망식전면피복우한조사정돈을전개하고문제대상을건립하며목록화관리폐환식정돈개진을실행해각종위험우한이동적으로모두해소되고철저히해소되도록해야합니다안전방어통제체계를건립건전히하고안전방호와소방응급시설의부족한부분을보완